야 들구나 모다리 이런지 나라요 손꼬락 모네요 마우 서지영구 조란절이 데이 무겁고 페리아시 세이용 사람그라모로 키트바 다꾸렁꺼니 꺼따리 아직 뿌러니 빠따들아구치 모두수도 너 꾸르스네띠 마수대 버전하더라 저번에 너무나 많이 모하빠떡고 나서나 해부르기 아니면 너리 숭모띠에는 꼬르꺼리치 머리 빤사또띠 택기 럭키티라 아기야 새띠래 제때벨은 언나 아는띠 떤룰어 떡고 빠추리다이 굳어두이띠꺼 택기리에 벗겨디언띠 못노 버리자이치 새띠루 마하르꺼리 꿀라레 딱구 빠추리 제이 짜울어두이띠꺼 바디다이 굳어온다 죽언디꺼 내이 아직 스와밍꺼 내꺼 떠려대우치 어찌 스와밍 니오나